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화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24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원년 7월 12일 날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시당위 서기 소지원의 주최하에 2026년 제13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8월 18일 도나시 2026년도 학생 군사훈련 집중가동의식이 시실험중학교에서 거행됐습니다. 아래 이 시간 뉴스의 상세한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뉴스입니다. 8월 19일 시당위 서기 소지원의 주최하에 2026년 제13차 시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교육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한 지시와 전국 기초교육 사업회의 정신을 전달하고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전시 상하, 특히 교육 개통은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교육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한 지시와 전국 기초교육 사업회의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철해야 하는데, 학교라는 주 진지에 의탁해 덕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참답게 시달하고 교육 의의가 있는 학습 과정과 실천 활동을 더욱 많이 출범해 각 민족 청소년들이 중국의 마음을 응집하고 중화의 혼을 주조하며 덕지, 재미로가 전면 발전한 시대 신인이 되도록 교육하고 인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인구 변화 추세에 알맞게 교육 종합개혁을 심화해야 하는데, 집단화 학교 운영 모식을 최적화하고 수도사범대학 부속실험교육집단, 동북사범대학 체육학원과의 전략적 합작을 강화하며 관리소통, 교원 자원공유, 교학연구연동, 질량공도진보 방면에서 더욱 깊이 있고도 실속있게 합작을 전개해 기초교육의 학교 운영질을 안정적으로 제고해야 합니다. 교육가 정신을 대폭 고양하고 현급관리 학교 초빙을 대폭 추진하며 사덕사품 건설을 강화하고 자질 높은 전업화 교원 대우를 육성해 교육 교학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8월 18일 도나시 2026년도 학생 군사훈련 집중가동의식이 시실험 중학교에서 거행됐는데, 이는 전시 고종 신입생 군사훈련이 정식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합니다. 시당위 상무위원이며 시민 무장부 부장인 과가봉, 부시장 한적이 의식에 출석했습니다. 훈련장에서 실험중학교 신입생들은 교관의 지도하에 늠름한 자태와 앙양된 정신 풍모로 대렬, 자세, 규율 등 기초훈련을 참답게 받으면서 빈틈없이 각항 훈련 동작을 완성했습니다. 학생들은 포만된 열정으로 군사훈련을 진행하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료얀대 따르면 올 도나시 학생 군사훈련 사업은 한창 질서있게 추진되고 있는데, 전시 총 6개 고중에 2,800여 명 학생들이 군사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번 군사훈련은 대열 동작, 전술 동작, 위생과 구급 등 실기조작 훈련 내용들이 포함됐습니다. 동시에 습근평 강군 사상과 국방안전 교육도 군사훈련 전반 과정에 융합시켰는데, 계통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신입생들이 신속히 고중생활에 적응하고 인재로 거듭나려는 사상을 확고히 수립하고 건강한 신체를 단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다음 단계 시이민 무장부와 시교육국은 계속 군사훈련 사업을 강화하게 되는데, 군사훈련 모식을 부단히 탐색하고 혁신하며 교학과 훈련 방법을 진화하고 각항 봉사보장 사업을 세분화하며 높은 표준과 높은 질로 전시 학생 군사훈련 사업의 질서 있는 전개를 추진하고, 광범위한 신입생들이 고중생활 과정에서 개학 후 첫걸음을 잘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2026년도 학생 군사훈련 각항 지정 임무를 원만히 완성 하게 됩니다. 8월 18일 시실험중학교는 2026년 심수시 도나동향회와 심수시 준신투자관리융환회사에서 기부한 종합장학금 발급 의식을 가지고 조건에 부합되는 18명 대학 입학생들에게 총 11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발급했습니다. 부시장 한적이 활동에 출석해 심수시 도나동향회와 심수시 준신투자관리융환회사에서 기부한 조학장학금을 학생들에게 발급했습니다.
속에 따르면 이번 조학 장학금은 심수시 도나 동향회 조학기금회와 심수시 준신투자관리요한회사 조학기금회에서 각기 출자하고 설립했는데 청화대학과 북경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에게 인당 최소 2만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발급해주고 중국인민대학, 상해교통대학, 복단대학 등 10개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인당 5천 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발급해주게 됩니다. 료얀대 따르면 2026년 실험 중학교에 1,238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 참가했는데 역사학과 최고 점수는 639점이고 물리학과 최고 점수는 681점이며 총 점수가 600점 이상인 학생 인수는 86명에 달했습니다. 특별요형 입학 점수선을 넘은 학생이 742명인데 물리학과 학생이 633명이고 역사학과 학생은 109명이며 통과율은 60%에 달했습니다. 본과 입학 통제 점수선을 넘은 학생은 1,226명으로 통과율이 99%에 달했는데 그중 물리학과 학생이 1,048명이고 역사학과 학생은 178명입니다. 전 학년의 26개 고중 3학년 반급의 평균 점수는 전부 본과 입학 통제 점수선을 넘었고 고득점 학생 수, 특별요형 입학률, 본과 입학률, 반급 평균 점수 등 방면에서 모두 새로운 돌파를 이룩했습니다. 6월 28일 안명호지는 돌발성 우박 피해를 받았는데 피해 면적은 1,634헥타르에 달합니다. 향진 피해 작물의 산량을 다그쳐 회복하기 위해 시 농업농촌국은 전문 기술팀을 안명호진 피해 포전에 조직 파견해 무인기 항공 방제 작업을 전면 전개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 식물 보호 무인기가 예정된 항로에 따라 저공 비행을 하며 병충해 예방 약물과 비료를 피해 받은 옥수수에 골고루 뿌렸습니다. 작업 일꾼이 반머리에서 손에 조종 설비를 들고 실시간으로 비행 고도, 분사량 등 수치를 감측하며 약물이 정밀하고도 확실하게 분사될 수 있도록 담보해 식물의 회복 생장에 보기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료얀대 따르면 안명호진의 피해 작물은 주로 옥수수인데 이번 재해로 산량이 10%에서 20%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후시 농업농촌국은 신속히 응급 방안을 가동하고 안명호진 당위 정부와 적극 연합해 도나시 농업재해 방지 재해 감소 대상 자금 68만 원을 신청하고 무인기 항공 방제 작업과 관련 물자 구입에 사용하며 과학적으로 재해 후 생산 복구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목전 무인기 항공 방제 작업은 이미 전부 완성됐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적시적이고도 효과적인 병충해 예방 작업과 시비 조치를 통해 피해 옥수수의 생장 상황은 효과적으로 개선됐는데 다음 단계 시 농업농촌국은 계속 작물의 자람세를 추적하고 포전 기술 지도를 강화하며 회복 정황을 동태적으로 감측해 피해 손실을 최저한으로 낮추고 도나시 양식 생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역량을 기여하게 됩니다. 도나시 짓발 식용균 재배 전업합작사는 지능화 생태 재배에 심혈을 기울여 혁신적으로 립체 수직 재배 기술을 낙착시키고 능률 높고 토지 절약의 현대화 재배 모식으로 토지 자원을 활성화하고 판매 경로를 확장해 당지 특색 농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경을 탐색해냈습니다. 합작사 총 부지 면적은 8만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기지는 전통적인 재배 모식을 타파하고 혁신적으로 립체 수직 재배 기술을 응용해 다층 재배 구조를 건설했는데 토지 이용 능률을 대폭 제고했습니다. 기지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이러한 립체 재배 모식은 토지를 20배 이상 절약할 수 있는데 한동의 립체 온실의 생산 능력은 9동의 전통적인 하우스의 생산 능력과 비슷해 알칼리성 토양 개량에도 효과적입니다. 원구는 22동의 지능화 식용균 온실에 전부 동일한 립체 재배 기술을 도입하고 전문적으로 그물 주름버섯, 상황버섯 등 고부가가치 희귀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산업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기 위해 합작사는 2024년 6월 높은 표준으로 5,000그루의 북방기후에 적합한 질 좋은 수입산 블루베리 묘목을 인입했습니다. 우수한 품질과 과학적인 관리에 힘입어 기지는 올해 두 번의 수확기를 맞이했는데 예상 총 산량은 4,500근에 달합니다.
목전기지는 올해 블루베리 주문량을 훌륭히 완성했는데 이러한 안정적인 주문식 판매 모식은 농산품의 판매 장벽을 원활하게 소통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농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증대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현재 합작사에는 20명의 종업원들이 있는데 매년 수확철이 되면 당지 촌민들에게 180개의 임시직 일터를 제공할 수 있어 주변 군종들의 당지 취업과 안정된 수입을 효과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합작사는 립채과일 남새 재배, 희귀보선류 재배 규모를 부단히 확대하고 현대화 재배 체계를 승급시키며 성숙된 재배 기술과 운영 경험을 대외에 선전하고 과학기술로 현대 농업에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통해 향촌 특색 산업을 부단히 발전 장대시키고 지방 농업 산업 고품질 발전을 조력하게 됩니다. 일전에 길림성 중의학과학연구대상 입학명단이 공포됐습니다. 도나시 중의원의 4개 중의학 임상연구과제가 성공적으로 명단에 입선됐는데 부과, 노인내과, 심혈관과, 폐질환 간호 등 여러 영역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비준받은 대상에는 A형 지원과제 1개, B형 임상연구과제 3개가 포함됐는데 연구 주기는 모두 2년입니다. 4개 과제 모두 임상 1선 과제로 각 과실의 수년간 임상 경험과 명의들의 중의 경험에 의탁해 전통 중의 리론과 현대적인 과학 연구 방법을 상호 결부시키고 임상 적용 가치와 학술 혁신 의의를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리령령이 책임진 혈자리 매선과 골반적은 자기 치료 요법을 결부한 스트레스성 요실금 치료 효과 관찰 연구는 보통 연구 대상 A형으로 선정돼 2만 원에 달하는 과학 연구 경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 중의원은 계속 각항 과제 연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의 질량과 진도를 엄격히 틀어주는 동시에 임상과학 연구의 융합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며 훌륭한 과학 연구 성과를 편민 해민의 진료 기술과 봉사 조치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따뜻하고도 훌륭하며 능률 높은 중의학 봉사가 더욱 많은 도시 농촌 군중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도나 뉴스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도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